왠지 프로코피에프 스타일인 것 같긴 합니다. 도널드 프레이저가 지은 프로코피에프 스타일에 의한 곰돌이 푸 위니 더 푸였습니다. 유제니아 주커만의 플룻 샹하이 콰르텟이 함께한 오늘 첫 곡이었어요. 아, 곰돌이 푸 좋아하십니까? 아, 저는 저의 이상형의 곰돌이 푸 인상 좋아합니다. 무척 좋아합니다. 가정음악 오늘 오프닝에서 곰돌이 푸를 생각하면서 출발하니까 이 쌀쌀해진 날씨가 조금 푸근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조금 가정음악으로 오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 때 유료 문자 샵 9310 열려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콩 게시판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죠. 문자로 사연 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변화가 있죠. 이번 월요일부터 시작된 변화인데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날은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합니다. 콩에서 카메라 버튼 누르시면 보라로 전환되고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 혹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과 연주자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곰돌이 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 곡 더 핑크팬더 주제가 들어야죠. 헨리 맨시니의 곡인데 베를린 주요 오케스트라들의 플루티스트들이 모여서 만든 디 피어첸 베를리너 플레티스텐 그러니까 14명의 베를린 플루티스트 이분들의 연주로 핑크팬터 주제가 함께합니다.

뭔가 아주 중요한 일이 긴박한 순간이 펼쳐질 것 같은 분위기. 헨리 맨시니의 핑크팬서 주제가였습니다. 베를린 주요 오케스트라의 플루티스트들 14명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까 푸, 위니 더 푸 음악 들으시고 오늘 아침에도 사용한 푸 주방장갑 사진을 탁 찍어서 084나 쓰는 분이 보내주셨는데 우와 주방

그 구역의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곰돌이 푸 사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1492 쓰는 분이에요. 오늘 한 달에 한 번 있는 독서 모임 있는 날이라고 제가 회장인데 아직 화장 중이라 늦지 않게 빨리 준비해야겠어요. 몇 시부터죠? 10시부터 시작하시나요?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독서 모임하고 제 인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1492084 하나 쓰는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겠습니다. 오늘 좋은 모임 가지시길요. 자, 이번엔 영국 민요 스카보로 페어 기타 연주에 플리니오 페르난데스, 쉐크 카네메이슨이 첼로를 연주하고요. 마뉴엘 드 파야의 깐시온 이어드립니다. 역시 기타 연주인데요. 리 린나워의 기타, 데이브 그루신의 피아노, 제임스 워커의 플루트 연주입니다.

기타 앙상블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마뉴엘 드 파이어의 간수연, 리 린나워의 기타, 데이브 그리슨의 피아노, 제임스 워커의 플루트셨고요. 앞서 들으신 영국 민요 스카보로 페어는 플리니오 페르난데스의 기타, 셰크 칸의 메이슨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아이 추워. 바람이 어쩜 이렇게 강해졌지? 깜짝 놀란 가슴을 기타가 좀 살랑살랑 어루만져주는 것 같습니다. 핑크 팬서 들으시고 5714 쓰는 분이 아 참 오랜만에 보는 핑크 팬더 이 인형을 사진 주셨는데 90년대에 선물 받은 핑크 팬더 아직 건재합니다. 아, 핑크색이 좀 바랬는데 건재해요. 건재해. 예. 앉아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억 소환 감사드려요. 1074 처음 보내보네요. 요즘 클래식 FM 듣는 낙으로 삽니다. 아이들 다 보내놓고 클래식 들으면 힐링되는 기분이라고.

나눌게요. 0239 쓰는 분. 오늘 외손주 김주원이 10살 맞이하는 생일인데요. 곰돌이 푸우책 100주년이라니 반갑네요. 푸우책 선물해야겠어요. 주원아 사랑해 하셨습니다. 아 좋아할 것 같은데요. 주원군이 0239 쓰는 분께도 따뜻한 커피 한 잔 보낼게요. 손현주님 콩으로 기차 밖으로 누런 들판이 가을 하늘과 어우러져 가을가을하네요. 엄마 기일 맞아 자매들 만나 추모원 갔다가 엄마 추억하며 수다하러 갑니다. 엄마 사랑해 하셨어요. 잘 다녀오셨습니다. 6655 쓰는 분 아내의 62번째 생일 쌍둥이 손녀 보느라 서울살이 하고 있는 집사람이 조금 안쓰럽네요. 멀리서 생일 축하한다고 꼭 가정음악을 통해 전하고 싶다고 어린이집 보내고 가정음악 들을 테니까요. 우리 둘 다 애청자입니다 하셨어요. 6655 쓰는 분, 네. 사연 여러 번 주셨던 분인데 우리 애청자 6655 쓰는 분께 오늘도 커피 한 잔 보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익숙한 그 곡을 좀 최근에 나온 앨범으로 소개합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G단조 쾌일 작품 번호 550 가운데 1악장 몰토 알레그로 아주 최근은 아니고요. 23년도 이후쯤에 나온 앨범인데 지휘자가 2000년생이에요. 타르모 펠토코스키라는 핀란드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아주 다재다능한 젊은 음악인인데 이분이 23년도에 도이체 그라모폰과 전속 계약을 맺고 모차르트 교향곡 앨범을 냈습니다. 오늘 그 음원으로 함께 하시죠. 타르모 펠토코스키가 지휘하는 독일 카머필하모니 브레멘

핀란드의 젊은 지휘자 타르모 펠토코스키가 지휘하는 독일 카머필하모니 브레멘의 연주로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G단조 쾌일 작품 번호 550 가운데 1악장 몰토 알레그로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각각 집에 있는 곰돌이 푸 총출동인 것 같습니다. 8086 쓰는 분이 아이 셋 키우며 잘 사용한 곰돌이 푸예요. 애들이 결혼해서 손자 생기면 주려고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곰돌이 푸 아침에 꺼내서 한참 바라보며 웃습니다. 어쩜 이렇게 곱게 잘 보관을 하셨는지 하얀 침대 시트 위에 앉아있는 아빠 푸 아들 푸가 정말 너무 귀엽습니다. 세 아이 중에 막내가 12월에 결혼하는데 울려주고 싶은 건 희망사항일까요? 항상 애청자지만 처음으로 문자 보내신다고? 아유 반갑습니다. 8086 쓰는 분. 한번 물어보시죠. 이거 너 할래? 근데 지금 결혼 신혼에는 좀 무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자녀를 갖게 될 즈음에는 마음이 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새 집 딱 신혼 그때는 막 정갈 이런 모드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탐나는 물건이에요. 빈티지 요새 유행이거든요. 사랑받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시고 이러면은 그냥 나는 뭐 별 마음 없었어. 이렇게 좀 쿨하게. 8086 쓰는 분 따뜻한 커피 한 잔 보낼게요. 그리고 안내 하나 드려요. 이번 주부터 저희가 준비한 공연 선물 좀 재미있게 나누고 싶어서 매주 수요일 재미있는 유쾌한 퀴즈 내고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 음악회 티켓 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당첨에 행운을 좀 더 많은 분들께 또 재미있게 나누기 위해서 음악가의 말 뒤에 있으니까 딴 데 가지 마시고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9시 29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말이 끝나는 곳에서 음악은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음악은 말로 담을 수 없는 마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때론 한마디의 말이 음악을 다시 바라보기도 하죠. 매일 한 문장씩 만나는 음악가의 말, 오늘은 슈만의 말입니다.

쉬운 곡을 잘 그리고 아름답게 연주하도록 힘쓰십시오. 그 편이 어려운 곡을 그저 그렇게 연주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 말은 슈만이 직접 쓴 68개의 짤막한 조언들을 모은 젊은 음악가를 위한 조언에 실려 있습니다. 이 조언집을 쓰기 시작한 1848년 슈만은 큰딸 마리의 7번째 생일을 맞아 마리의 생일을 위한 피아노 앨범을 작곡해서 선물로 준 적이 있었죠. 이때부터 슈만은 음악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도 연주할 수 있는 피아노 곡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총 43곡의 소품들을 모은 어린이를 위한 앨범 작품 68입니다. 젊은 음악가를 위한 조언은 바로 이 소품집의 부록으로 실렸죠. 슈만이 한창 음악을 배우는 어린이들에게 진심을 담아 전하고 싶었던 조언들이라는 게 엿보이는 대목인데요. 집집마다 피아노가 보급되기 시작하고 취미로 피아노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가던 그 시절, 당시 피아노 교재는 다양한 연주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다소 건조한 연습곡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슈만은 음악 교육이 비단 연주 기술뿐 아니라 아름다움을 느끼고 표현하는 방법도 가르쳐야 한다고 봤죠.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앨범은 행복한 농부, 첫 번째 상실, 작은 아침의 산책자, 이런 상상력을 자극하는 제목과 함께 기교뿐 아니라 깊은 음악적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곡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곡들과 함께 슈만이 건넸던 젊은 음악가를 위한 조언은 꼭 음악에만 해당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쉬운 곡을 잘 그리고 아름답게 연주하도록 힘쓰십시오. 그 편이 어려운 곡을 그저 그렇게 연주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매일 한 문장씩 만나는 음악가의 말, 오늘은 슈만의 말이었습니다. 슈만 어린이를 위한 앨범 작품 68 중에서 첫 번째 곡 멜로디, 열 번째 곡 행복한 농부, 12번째 곡 기사 룹헬트, 17번째 곡 작은 아침 산책자, 피아니스트 플로리안 울리히의 연주입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어린이를 위한 앨범 중에서 첫 번째 곡 멜로디, 열 번째 곡 행복한 농부, 열두 번째 곡 기사 루프 헬트, 열일곱 번째 곡 작은 아침 산책자였습니다. 짤막짤막한 길이 그리고 표제가 연상되는 멜로디, 잘 어울리는 멜로디여서 아이들로 하여금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곡들이었습니다. 기사 루프 헬트는 독일에서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전설 속의 인물, 그러니까 우리로

자면 산타클로스 같은 그런 인물인가 봐요. 어린이들의 음악 교육에 진심이었던 슈만의 아주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음악과 한마디였습니다. 슈만의 그 이야기가 그냥 저에게도 울림이 되는 것 같아요. 쉬운 곡을 잘 아름답게 연주하도록 힘써라. 그게 어려운 곡 그저 그렇게 연주하는 거

용쓰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나을걸? 이렇게 인생의 선배가 조언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플로리안 울리히의 연주였는데요. 이분이 슈만 피아노 작품의 마스터이십니다. 피아노, 슈만 피아노 작품 전곡 시리즈를 10년 넘게 매진해서 완결한 울리히의 연주로 전해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가정음악이 준비한 이번 주 공연 선물인데요. 맨발의 바이올리니스트 파트리샤 코파친스카야와 그녀의 20년 지기 음악적 동반자 솔가베타가 듀오 콘서트를 또 내 안에서 합니다. 10월 29일 목요일 저녁 7시 반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이고요. 이번 음악회에서 라벨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소나타, 코다이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주, 르클레르, 비트만, 바흐, 리게트 이렇게 다양한 작곡가들의 작품을 만나실 수 있어요. 두 대의 현악기만으로 펼쳐내는 정교하고 압도적인 사운드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 공연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귀 기울여주세요. 가정음악 매주 수요일 퀴즈를 통해서 공연 선물 드리는 가정음악 퀴즈 준비했습니다. 퀴즈 정답 맞춘 분들 가운데 세 분 추첨해서 각각 두 장씩 총 여섯 장의 티켓 선물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아시면 샵 9310 문자로만 받습니다. 샵 9310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다음 곡이 나가는 동안만 문자를 받을 거예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인 바이올린과 첼로의 이중주처럼 둘 이상의 악기가 함께하는 작은 규모의 기악 음악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실내의 작은 방에서 연주하던 음악이라는 뜻이 담긴 용어인데요. 보기를 들으시면 금방 감이 오실걸요? 1번 교향악, 2번 실내악, 3번 관현악, 4번 으악. 다시 한번요. 이번 주 공연 선물 바이올린과 첼로의 이중주처럼 둘 이상의 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작은 규모의 기악 음악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교향악, 2번 실내악, 3번 관현악, 4번 으악. 정답을 아시는 분은 반드시 문자로 다음 곡이 끝나기 전에 보내주셔야 합니다. 당첨자는 곡이 끝나면 바로 발표할게요. 정답 아시는 분 샵 9310 문자로 보내주세요. 엘가의 첼로 협주곡 2단조 작품 85 가운데 3악장 아다지오와 4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알레그로 마논 트로프입니다. 이번 공연 선물의 주인공이기도 한 첼리스트 솔 가베타가 첼로를 연주하고요. 크시슈토프 우르반스키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첼리스트 솔가베타와 크리슈토프 우르반스키 폴란드의 지휘자입니다. 1982년생 우르반스키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로 에드워드 엘가의 첼로 협주곡 2단조 작품 85 가운데 3악장 아다지오 그리고 4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감상하셨습니다. 연주가 진행되는 사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퀴즈에 참여하실 줄이야. 네. 그래서 얼른 당첨자 세 분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휴대전화 뒷자리 9500번. 정답은 2번 실내악. 병원 가는 길에 긴장되는 마음으로 듣는데 덕분에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그리고 오늘 그 정답자 선정 방식은 이 9500번 뒤로 200번째 되는 분. 바로 4025. 정답 2번 실내악 으악 힌트가 너무 좋았다고. 그리고 세 번째 당첨자는 그로부터 또 200번 뒤에 문자를 보내주신 3056. 실내악 맞겠죠? 아침마다 제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는 클래식 음악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9500, 4025, 3056 세 분의 당첨자 분께 솔 가베타와 코판체스카의 공연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판치스카야죠. 코판치스카야와 솔가베타의 연주 10월 29일 목요일 저녁 7시 반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지고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모든 퀴즈에는 아차상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첨된 이 세 분의 주인공 앞 뒤로 두 분께 그러니까 모두 여섯 분이죠. 그 여섯 분께 아차상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그 아차상 명단은 저한테 없고요. 제가 이 번호 아차상 나왔습니다. 4221-8253-8703-5923-3307-2849-5961-6511-0771-2912 이렇게 이분들께 선물을 드리는데 이 아차상 가운데는 앞뒤에 계신 분들 모두 6분 더하기 4분이 더 있었는데요. 재미있는 사연들이라서 좀 소개해드리려고요. 5962 쓰는 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음악 문제 중 내가 모르는 단 한 문제가 출제되다니 으악 실내악 하시는 5962 쓰는 분, 다이어트 중인데 배고파요 으악 정답은 실내악 6511 0771 정답은 실내악입니다. 으악 해서 깜짝 놀랐잖아요. 어디 다치신 줄 알고 크크크크 하셨고 2912 으악 이리 어려운 퀴즈를 2번 실내악 일상이 음악인 좋은 하루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차상 받으신 10분 포함 공연 티켓 받으신 3분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요. 혹시 아니 또 이렇게 나만 안 되는 건가 하시는 분들 오늘 놓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선물 신청란으로 또 티켓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열려 있고요. 또 다음 주 수요일 공연 선물 또 빠짐없이 수요일마다 퀴즈로 함께 할 테니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퀴즈였고요. 자, 이제는 좀 재즈로 환기시키는 시간이죠. 1일 1재즈는 매일 코너 오늘도 재즈 황덕호 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즈 칼럼니스트 황도코입니다. 오늘도 재즈 한 곡 전해드립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특히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가을의 정취, 하루하루가 참 소중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도 재즈에서는 가을의 분위기를 듬뿍 느낄 수 있는 음악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헨리 네모가 1941년에 작곡한 티스 어텀입니다. 티스 어텀을 풀어서 쓰자면 It is autumn이 되겠는데요. 아, 이제 가을이구나. 제목처럼 가을이 왔음을 느끼는 일상의 모습들을 아름답게 묘사한 곡입니다. 작곡가 헨리 네모는 1940년대 재즈 가수로서 또 배우로서 활동했던 인물인데요. 하지만 티스 어텀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49년 네킹콜 트리오의 노래와 연주를 통해서였습니다. 이후로 이 곡은 특히 보컬리스트들이 애창하는 곡이 되었는데요. 제키 페리스, 밥 도로우, 카멘 맥레이, 엘라 피츠제랄드, 네나 프리런, 그리고 스테이시 켄트까지 1급의 재즈 보컬리스트들이 이 곡을 녹음했습니다. 하지만 재즈에서는 기악 연주가 사람의 목소리에 결코 못지않습니다. 비록 가사를 전달하지는 못하지만요, 때로는 악기 소리가 사람의 목소리 이상으로 계절의 아름다움을 전해주는데요. 오늘은 그런 연주곡을 들으시겠습니다. 바로 챗 베이커의 트럼펫 연주입니다. 챗 베이커의 트럼펫 소리를 계절에 비유하자면 단연 가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더욱이 이 연주에서는 페퍼 애덤스의 중후한 바리톤 색소폰 연주가 더해져서 가을의 정취를 더 짙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즈의 황도코였습니다. 내일도 재즈 한 곡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에도 딴 데 가지 마세요. 신윤주의 가정음악. 역시 가을엔 재즈인가 봐요, 권태희님. 그렇죠? 현은미님도 챗 베이커 곡들이 가을에는 먼저 떠오른다고. 아, 좋았습니다. 1일 재즈, 오늘도 재즈 들으셨습니다. 퀴즈 당첨자 3분 그리고 아차상 10분 뽑았는데 아차상에게는 무엇을 드린다는 소개가 빠진 것 같아서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은 선곡표에 올릴 테니까요. 살펴봐 주시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에도 있고 콩으로 들으시다가 음표 표시 누르시면 거기에도 선곡표가 있으니까 선곡표 맨 마지막에 당첨자 명단 내 이름이 있나? 아니 이름 아니죠. 내 전화번호 끝자리가 있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샵9310으로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9310으로 여러분의 사연 또 신청곡 보내주시면 또 소개해드리고 또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음악을 클래식 연주자들의 연주로 목소리로 전해드릴 두 곡입니다. 존 덴버의 두 곡이에요. 애니's Song, 플라시도 도밍고와 존 덴버가 함께 노래하고요. Perhaps Love, 바리톤 브린터펠 그리고 영국의 배우이자 가수 알피 보우가 노래합니다. 폴 베이트만이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의 연주로 함께하시죠.

음악으로 추억에 잠기시는 분들 많네요. 4241 쓰는 분, 존 덴버 그립네요. 이렇게 들으니 참 좋다고. 4241 쓰는 분, 4189 아이 문제집 채점하다 선곡에 감동해 문자 보냅니다. 이 음악들은 커피 마시면서 야외에서 듣는다면 찐 행복이겠어요. 야외도 좋겠네요. 6957 설레는 마음으로 진정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 만나러 갑니다. 마음은 늘 그때인 것 같은데 시간은 40년을 지나왔네요. 지금 흐르는 음악이 제 마음을 다 알고 있나 봐요. 존 덴버의 애니송, 플라시도 도밍고와 존 덴버의 음성으로, 그리고 Perhaps Love는 독특한 조합이었죠. 브린터펠과 영국의 배우이자 가수인 알피 보우의 음성이었습니다. 폴 베이트만이 집에는 체코 휘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3145 쓰는 분도 존 덴버 음악 들으니 예전 국민학교 때가 생각난다고, 언니가 고등학생이어서 이런 음악들 많이 같이 들었다고. 4241-4189-6957-3145 쓰는 분께 차 한 잔씩 보내겠습니다. 커피나 따뜻한 음료하기에 좋은 계절. 오늘 좀 쌀쌀하죠? 목이나 뭐 이렇게 바람막이 같은 걸로 좀 체온을 잘 유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쇼스타코비치, 그가 남긴 유일한 첼로 소나타입니다. D단주 작품 40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함께 하시죠. 마리 엘리자벳 헤드커의 첼로, 마틴 헬름헨의 피아노입니다.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에 똑똑똑 녹화하는 소리 같습니다.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소나타 D단조 작품 40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첼리스트 마리 엘리자벳 해커와 피아니스트 마틴 헬름 헨의 연주였습니다. 1359 쓰는 분입니다. 재즈 음악의 트럼펫 소리, 베란다 너머 가을 하늘에 눈부신 햇살 속에 있는데 장조림 냄비에 넘침이 현실 속에 나를 깨우네요. 지난 여름 발목 골절의 회복기에 절뚝임으로 노년임을 실감하며, 아이고 냄비 넘쳐서 막 허겁지겁 뛰어가야 되는데 절뚝이셨군요. 청춘 때부터 듣던 클래식 FM, 지금 출순 바라보며 퀴즈 핑계 삼아 처음으로 문자 쓰신다고 반갑습니다. 1359 쓰는 우리 선배님 반갑습니다. 장조림 맛있게 만드셨길요. 0903 병원 가는 길, 세상에 귀하디 귀한 딸이 운전하는 차 타고 갑니다. 불안한 마음 좋아하는 음악으로 위로받는다고 쇼팽의 즉흥 환상곡 부탁하셨는데 조만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쩐 일로 가시는지 건강하십시오. 0903 쓰는 분, 8188 바다를 끼고 있는 시골 초등학교에서 도서실 봉사자로 근무합니다. 풍경이 뭐 그림이겠는데요. 전교생이 수학여행을 떠난 텅 빈 교정이 왠지 쓸쓸하네요. 가정음악 들으며 쓸쓸함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아, 너무 조용해도 그죠? 아, 풍경은 좋은데 가정음악에 채워드리겠습니다. 세 분, 1359-0903, 8188 쓰는 분께 차 한 잔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에도 소개하고 싶은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위에 있는데요. 아내분을 위해서 사연 주신 분이에요. 아, 호호하하 1965 쓰는 분. 평택에 거주 중인 두 딸 아이 아빠인데요. 20여 년 전업주부로만 지냈던 아내가 우체국 창구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게 됐어요.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호호하하 1965 쓰는 분. 호호하하 웃을 일만 앞으로 쭉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음악과 시의 만남입니다. 음악과 시는 긴 세월 함께해온 오랜 친구라고 하겠죠. 매주 수요일 가정음악 2부에서는 노래 가사는 물론 시를 품은 다양한 음악을 만나보려고요. 음악으로 듣는 시, 시로 읽는 음악, 이름하여 음악 시선입니다. 이름 좋죠? 오늘은 클래식 음악사상 가장 유명한 삼각관계의 주인공이죠. 슈만 부부와 브람스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언어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리젤 뮬러의 시 낭만주의자들과 브람스의 인터메초를 함께 소개합니다.

1924년 독일에서 태어난 미국 시인 리젤 뮬러. 따스하면서도 깊은 사색을 담은 시로 사랑받았습니다. 그가 말년에 펴낸 시집 함께 살아가기 퓰리처상을 받기도 했고요. 이 시집에는 평생 그에게 많은 영감을 준 음악에 관한 시들도 실려 있는데요. 그중 한 작품 낭만주의자들은 브람스의 인터메조를 소재로 합니다. 시는 단순히 애정이나 삼각관계라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슈만 부부와 브람스의 이야기를 브람스 음악 속에서 발견하죠. 사실 세 사람의 관계는 이들의 음악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다섯 개 음으로 이루어진 작은 선율 조각에 있는데요. 클라라가 10대 초반에 작곡해서 슈만에게 헌정한 변주곡풍 로망스 작품 3에는 미끄러지듯 떨어지는 다섯 음으로 된 음악적 동기, 이른바 클라라 모티프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동기는 클라라의 다른 작품은 물론 슈만 작품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클라라에게 결혼 선물로 바친 가곡 헌정, 비트몽, 그리고 피아노 협주곡의 세 악장들을 비롯한 수많은 작품에서 클라라 모티프가 숨겨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슈만 부부의 사랑의 암호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클라라 모티프, 브람스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만년의 브람스가 인터메초, 즉 간주곡이라는 제목을 붙인 피아노 소품들에서 작품 전체에 스며든 클라라 모티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라라에게 깊은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결국 독신으로 평생을 보낸 브람스. 그랬던 그는 어떤 심정으로 슈만 부부의 사랑의 모티프를 자신의 작품에 녹여냈을까요? 지금부터 리젤 뮬러시 낭만주의자들과 함께 이들의 마음의 깊이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전기 작가들은 고민한다. 그들의 다정한 우정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그가 수호천사이자 사랑하는 버신 그녀를 늘 생각한다고 쓸 때 그게 대체 무슨 뜻인지를 궁금해한다. 사람들은 잊고 있다. 에로스가 19세기에는 얼마나 살며시 걸었는지를. 어떻게 조금 오래 붙잡은 손길, 눈 맞춤하는 눈길이 심장을 내려앉게 할 수 있었는지를. 나는 그의 인터메초를, 그 슬프고도 아낌없는 다정함을 들을 때마다 그들 두 사람이 늦게 핀 장미꽃과 어둑하게 쏟아지는 낙엽 사이로 정원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한다. 풍경이 그들 대신 말을 건네요. 엿들을 말이라곤 없는 모습을.

요하네스 브람스의 인터메초 A장조 작품 118A 피아니스트 스테판 코바치비치의 연주였습니다. 클라라와 브람스의 인연은 슈만이 세상을 떠나기 3년 전에 시작되죠. 그의 집을 갓 스물이 된 새내기 작곡가 브람스가 찾아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젊은 손님의 재능을 알아본 로베르트 슈만이 브람스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음악을 이끌어갈 젊은 천재다 이렇게 세상에 선포합니다. 그때 고마움 때문이었을까. 슈만이 요양원에 들어가자 브람스는 클라라와 그녀의 자녀들 곁에 머물면서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이 시기에 브람스는 홀로 일곱 아이들의 생계와 육아를 감당했던 클라라의 강인함과 헌신을 늘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볼 수 있었죠. 이때 브람스가 클라라에게 느낀 감정, 그저 연모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클라라는 스승의 아내이자 존경하는 음악가, 또 감히 닿을 수 없는 꿈과 같은 그런 존재였죠. 리제 뮬러의 낭만주의자들의 시선을 바라보면 두 사람의 관계를 폭로한다거나 미화하지 않고 그들의 사생활, 과 침묵을 지켜주는 그런 따스함이 전해집니다. 음악 시선이었습니다. 브람스의 교향곡을 들으실 텐데요. 이어지는 KBS 음악실 콩스튜디오 보이는 라디오 준비 관계로 저희 가정음악 보이는 라디오는 10시 55분까지 제공합니다. 그래서 10시 55분에 음악이 끝나도 놀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브람스 교향곡 4번 2단조 작품 98, 4악장 알레그로 에네르지코의 파쇼나토,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브람스 교향곡 4번 4악장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엔지니어 이건우, 프로듀서 이동우, 작가 김서림, 이가현, 전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가을은 고독의 계절이고 남자의 계절이라던가요.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는 계절. 목적지도 돌아올 날도 정하지 않은 채 그저 발길 닿는 대로 흘러가고 싶은데, 그렇지만 현실은 그럴 수 없다면 오늘은 음악으로나마 그 마음 달래보시면 어떨까요? 음악실 초대석, 사랑을 잃고 방황하는 한 남자의 여정을 담은 노래,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 나그네를 들고 찾아온 새 남자, 바리톤 김태한, 기타리스트 박지형, 김진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과 함께할게요. 지금 바로 KBS 콩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음악실을 검색해주세요. 계신 곳에서 가깝고 생생하게 편안하게 이제 곧 펼쳐질 라이브 음악회를 눈으로 보시면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 생방송 가운데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인터넷 콩, 모바일 콩 참여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KBS 음악실 초대석 지금 시작할게요.

만나고 싶었던 화제의 음악가를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라이브 연주를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음악실 초대석. 오늘은 2026 금호 아트홀 상주 음악가로 올해 마지막 무대를 앞두고 있는 바리톤 김태한, 그리고 슈베르트 겨울 나그네로 호흡을 맞출 두 명의 기타리스트 박지형, 김진규와 함께합니다. 네, 두 대의 기타와 바리톤의 조합으로 듣는 겨울 나그네는 어떤 느낌일지 많이 궁금합니다. 라이브 연주를 먼저 청해 듣고 만나볼까 합니다. 오늘 준비된 첫 곡은 슈베르트의 겨울 연가곡 겨울 나그네, 그 가운데 첫 번째 곡 밤인사, 바리톤 김태한의 노래, 박지형, 김진규의 기타 연주로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 가운데 첫 번째 곡 밤인사 감상하셨습니다. 바리톤 김태한의 노래, 박지형, 김진규의 기타 연주로 라이브로 KBS 오픈 스튜디오 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민아님께서 사람의 음성과 기타 소리가 마치 남녀의 대화처럼 감미롭습니다. 적어주셨습니다. 2039번 쓰시는 분, 와, 좋아하는 슈베르트입니다. 기대 기대. 귀 쫑긋합니다. 2738번 쓰시는 분께서는 저의 단짝인 남편과 오랜만에 함께 듣습니다. 역시 가을엔 남성 성악가의 소리가 최고네요. 그리고 기타의 감미로움 역시 하트 적어주셨습니다. 엄수정님께서 올해 금호와 돌 갈 때마다 공연 전 안내 방송으로 목소리 들어서 반가웠습니다. 김태한 바리토님, 오늘 피아노 반주가 아닌 클래식 기타 두 대로 듣는 겨울 나그네 기대합니다. 적어주셨습니다. 음성이 너무나 좋습니다. 라는 소감들 놀라와 있네요. 정순아님 귀에 꿀을 바르는 것 같았다고 적어주셨습니다. 밤인사를 들었습니다. 지금 오전 시간인데 시간대도 바뀐 것 같고 무엇보다도 눈 내리는 겨울밤 연인의 집 문 앞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서늘한 기분 또한 느껴졌는데요. 노래 한 곡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꿔놓은 마법 같은 세 분이 어떤 분들인지 짧지만 강력한 프로필을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린 후에 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2023년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쿨 성악 부문 역대 최연소 우승을 차지하면서 음악계에 화려하게 존재감을 드러낸 바리톤 김태한. 서울대 음대와 독일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그는 2023년 베를린 슈타츠오퍼 오페라 스튜디오 멤버를 거쳐 2025년 프랑크푸르트 오페라 극장에서 모차르트의 오페라 코지판 투테를 통해 성공적으로 데뷔했고 2026년 금호아트홀의 상주 음악가로 네 차례에 걸친 무대를 직접 기획하면서 깊이 있는 음악과 연주로 관객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타리스트로 최초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기타리스트 박지형은 2015년 피사 스테파노 국제콩쿨과 2019년 도쿄 국제기타콩쿨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을 비롯해 다수의 콩쿨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며 세계 음악계에서 먼저 주목받았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거쳐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기타과에 한국인 최초로 입학한 후 샌프란시스코 음악원에서 수학했고 2022년 오마주 투 슈베르트를 발매한 것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부하고 섬세한 음색과 해석을 자랑하는 기타리스트 김진규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대구 기타 콩쿨과 해외 파견 콩쿨 등 국내 주요 콩쿨에 입상했습니다. 클래식 스타 프로젝트, 살롱 드 무지크 등 크고 작은 음악회에서 다채로운 연주와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기타의 매력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말 재능, 실력, 거기에 열정까지 겸비한 세 분을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인데요. 바리톤 김태한 씨, 그리고 기타리스트 박지형, 김진규 씨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한 분씩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네.
1: 안녕하세요. 저는 바리톤 김태한입니다. 이렇게 1월에 찾아뵙는데 다시 찾아뵙게 돼서 영광이고, 네, 감사합니다.
0: 너무나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박지형입니다.
0: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김진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이 겨울나그네 가운데 밤인사는 진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멜로디이기도 하고 또 내용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익숙한데요. 기타 두 대와 함께한 노래는 저도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 쓸쓸한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로 들었던 그 청년의 걸음걸이가 더 확실히 기타로 들으니까 더 정말 힘이 없고 그래서 노래도 더 정말 슬픈 독백으로 다가와서 너무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이 세 분께서 이렇게 특별한 모임을 갖게 되신 이유가 있죠. 바로 내일 10월 15일 저녁 7시 30분 금호아톨 연세에서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나그네 연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호아톨 상주음악가로 선정된 김태한 바리톤의 올해 마지막 시리즈이기도 한데요. 내일 공연에 대해서 좀 저희에게 소개를 네. 해주세요.
1: 내일 공연은 말씀해 주셨듯이 피아노로 많이 연주되는 슈베르트의 빈터라이즈의 겨울나그네라는 연가곡을 이제 기타 두 대와 함께 네 연주하게 되었고요.
0: 네.
1: 그리고 특히나 기타 편곡을 여기 옆에 계신 박지영 기타리스트 분께서 직접 편곡을 해주셨고, 네 그리고
0: 우와.
1: 네 그래서 약간 뭐랄까 피아노랑 할 때랑 기타 두 대랑 할 때랑 네.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0: 일장일단.
1: 네.
0: 뭔가요?
1: 아무래도 이제 피아노로 할 때는 피아노가 잔향이 있는 울림이 있는 악기다 보니까 피아노가 줄 수 있는 또 웅장한 음장 효과가 있는데 그런 효과들이 기타 두 대에서는 드라마틱하게 나오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더 섬세한 표현들에서 더 많이 표현할 수 있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가수이기 이전에 시를 이제 청중들의

0: 되게 음악을 통해 음악이란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해석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텍스트를 조금 더 집중해서 텍스트의 말맛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기타 두 대와 함께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아, 말맛을 표현하는 데는 피아노보다 기타가 효과적입니까?
0: 아무래도 좀 더 섬세한 표현들을 더 가능하게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아, 직접 겨울나그네를 기타, 두 대의 기타 버전으로 다 편곡을 하셨다고요?
2: 네, 맞습니다.
1: 네, 그 작업은 어땠나요?
2: 일단 되게 힘들었고요.
1: 네. 당연히.
2: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이제 피아노를 기타 두 대로 옮기는 데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연주하기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기타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도 이제 많았고
1: 예.
2: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나눠야 하나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나누시는 거였을까요? 예.
2: 일단 이제 같이 파트너가 이제 진규 씨가 있으니까 할 때 이제 원래는 이제 어려운 부분을 다 여기다 주고 싶었는데
1: 네.
2: 이제 밸런스가 맞아야 되니까 농담이고요. 그래갖고 아무래도 튜닝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1: 네.
2: 네. 뭔가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좀 힘들게 되게 많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1: 그렇군요. 곡의 분위기도 살려야 되고 배분의 네. 문제 또 튜닝의 문제라는 것도 네. 있군요. 김진규 씨는 이렇게 원래 이제 피아노와 이제 성악 곡인데 이걸 두 대의 기타로 하는 작업 가운데 어떤 기분을 느끼셨어요? 해보시니 어떠신가요?
3: 평소에 이제 피아노랑 성악하는 버전을 많이 들었었는데 확실히 아까 태한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피아노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섬세한 표현이 되게 성악과 잘 맞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편곡을 지영 씨께서 잘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어렵지 않게 어렵긴 하지만
1: 어렵지 않게 네. 어렵지만 네.
3: 네 어렵지만 어렵지 않게 네, 잘 연주하고 있습니다.
1: 아 저도 기타로 들으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도 나그네가 뭔가 또각또각 굽소리가 들리면서 걸어오는 곡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기타로 들으니까 막 밑창이 다 닳았고 정말 더 너무나게 쓸쓸한 처연한 감정이 일단 반주로 먼저 깔리면서 김태한 씨의 음성이 기가 막히게 어우러져서 오늘 또 마침 날씨도 참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네. 너무나 분위기가 잘 어울리는데 네. 이걸 예상하시고 상주 음악가로서의 마지막 순서를 겨울 나그네 선곡을 하셨던 걸까요?
0: 약간 쌀쌀해질 것을 예상은 했는데요. 사실 어제까지도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더워가지고 내일 모레가
1: 더웠습니다.
0: 네. 내일 모레가 공연인데 살짝 쌀쌀하기를 바랐는데
1: 네.
0: 그게 날씨가 왜 이러지라는 생각은 했었는데요. 오히려 일교차가 커지고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서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살짝은 하고
1: 네,
0: 있습니다.
1: 네. 정말 잘 어울립니다. 네. 날씨마저 덥네요. 평소에도 슈베르트 그리고 겨울 나그네를 좋아하셨나요?
0: 너무나 좋아했고 꼭 한번 무대에 올리고 싶었던 공연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상주음악가 시리즈를 기획하면서 꼭 넣고 싶은 레퍼토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걸로 꼭 마무리를 하고 싶었고
1: 네.
0: 네, 특히 기타 듀오랑은 한국에서는 올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해외에서도 뭐 레코딩만 좀 존재하고 사실 실연으로 하는 것 자체가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인데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황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기쁩니다.
1: 네.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저녁 7시 30분 금호아트홀 연세에 찾아가시면 바리톤 김태한 씨와 함께하는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로서의 그 네 번째 시간이죠. 페르소나 네 번째 시간 고독이라는 주제로 네. 겨울 나그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리스트 박지형, 김진규 씨와 함께하는 무대입니다. 세 분께서는 원래 친분이 있으셨던 거예요?
0: 아니요, 원래 없었는데요.
1: 아 그래요?
0: 네.
1: 없었는데
0: 이 공연을 통해서 만나게 됐고요.
1: 네. 네네.
0: 제가 이제 막연하게 이제 기타 듀오랑 하고 싶다는 아이디어를 냈고 이제 금호에서 너무 긍정적이게 받아주셔가지고 저는 뭐 아무런 친분이 없고 인맥도 없고 기타리스트가 두 명 이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올렸다면은 불가능했겠지만 금호 측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섭외해 주셔가지고
1: 네네 평소에 이 아이디어

0: 아이디어 자체는 갖고 계셨었군요.
1: 네, 사실 한계점이 많았습니다. 악보도 없고 연주자도
0: 그러네.
1: 없고.
0: 네. 네. 근데 아이디어만 갖고 계셨네. 네.
1: 아이디어.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되면 그냥 피아노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1: 그분 측에서 너무 도와주셔가지고
0: 아~
1: 네, 성사됐습니다.
0: 아, 이런 멋진 무대가 성사될 네. 수 있었군요. 처음에 제안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2: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이메일이 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랜만에 이메일이 왔나서 봤더니 이제 이렇게 예, 섭외가 들어왔는데
0: 네.
2: 저도 이제 슈베르트를 이제 너무너무 좋아했던 작곡가여가지고
0: 네, 네.
2: 4년 전에 이제 슈베르트를 테마로 음반도 이제 낼
0: 그렇죠.
2: 정도로
0: 오마주 투 슈베르트
2: 정말 네, 이제 어릴 때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밤새 가면서 리트들을 들었었거든요. 슈베르트 리트들.
0: 아, 그러셨군요.
2: 네. 근데 이제 근데 그 당시에 뭔가 기타리스트여서 좀 서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0: 네.
2: 저도 이제 이렇게 가곡을 하고 싶은데
0: 아,
2: 피아니스트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성악가는 더더욱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좀 아쉽다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기회에 이렇게 그래서 편곡이
0: 우와.
2: 쉽진 않았지만
0: 예. 예,
2: 즐겁기도 했던 게
0: 네.
2: 되게 즐겁게 임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아, 평소에도 슈베르트 좋아하셨고 정말 이 작품을 늘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그런
2: 네,
0: 작품이었군요.
2: 그럼요, 네.
0: 다른 악기 연주자가 탐날 정도로
2: 네,
0: 부러울
2: 네, 네.
0: 정도로 와 김진규 기타리스트도 슈베르트 좋아하십니까? 아니, 어떠신가요?
3: 네, 저도 평소에 많이 들었고요. 근데 지영 씨만큼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0: 그렇군요.
3: 아무튼 네,
0: 예.
3: 좋아합니다. 네.
0: 두 분은 또 친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2: 네, 선후배 관계고
0: 예,
2: 네.
0: 공연도 뭐 무대도 여러 차례 함께 네, 하셨던
2: 네,
0: 것
2: 그렇습니다.
0: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네. 이런 상황이 이게 잘 이어지면서 내일 귀한 네.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쯤에서 라이브 연주를 한 곡 더 청해 듣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이 겨울 나그네에는 여러 곡들이 있죠. 24곡이 있죠.
1: 네.
0: 그 가운데 오늘 5곡을 불러주시는데 제가 예상한 곡도 있었고 이 곡을 오늘 불러주시네 한 곡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곡들을 고르셨는지 그리고 이번에 불러주실 두 곡은 어떤 음악인지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이번에 불러드릴 두 곡은요. 파서플루트랑 6번 7번 파서플루트랑 아우프딘플루스라는 곡인데요.
0: 네.
1: 파서플루트는 이제 직역을 하면 홍수 또는 범람으로 해석이 되지만 의역 시 빌헬 밀러가 써놓은 시를 의역하면은 넘쳐 흐르는 눈물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0: 아, 눈물.
1: 네, 네, 눈물이 넘쳐 흘러서 그 흘러 넘친 눈물이 눈을 녹이고 그 눈이 시냇물을 타고 내가 사랑했던 연인에게 다시 닿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곡이고요.
0: 네.
1: 그리고 아우프딘플루스는 이제 강 위에 얼음을 보고 그 위에 이제 사랑과 추억을 다시 새기고 그 강이 위에 표면은 얼었지만 아래 물이 흐르는 것처럼
0: 네.
1: 나도 겉으로는 담담한 척 애써 억누르고 있지만 속은 아주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좀 약간 표현한 그런 곡입니다.
0: 둘 다 그러니까 물을 소재로
1: 네네, 맞습니다.
0: 네. 젊은이의 나그네의 마음을 표현하고 네. 있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두 곡을 라이브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전해드리는 음악실 초대석이죠. 지금 KBS 콩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음악실을 검색해 주세요. 눈으로 보시면서 슈베르트의 이 감성을 멋진 새 연주자들의 연주로 들으실 수 있으면 또 보실 수 있으면 더욱더 감흥이 클 것 같습니다.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나그네 가운데 여섯 번째 곡 홍수, 일곱 번째 곡 시냇가에서 바리톤 김태한의 노래 박지형, 김진규의 기타 연주로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아,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나그네 가운데 여섯 번째 곡 홍수, 일곱 번째 곡 시냇가에서 바리톤 김태한의 노래, 박지형, 김진규의 두 대의 기타 연주로 라이브로 KBS 오픈 스튜디오 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9463번 쓰시는 분께서 김태한님 팬입니다. 따뜻하고 기품 있는 바리톤의 음색이 멋집니다. 기타 반주가 슈베르트 가곡을 더 그윽하게 하네요. 최고예요. 김철우님도 이런 감성의 분위기 오랜만입니다. 하얀 겨울 눈 쌓인 오두막집에서 밤을 지새웠던 추억. 아, 그런 시절이 있으셨군요. 이재호님께서는 완전 짱이네요. 오늘 처음 왔는데 클래식이 너무 좋으네요. 자주 놀러오세요. 이용희님께서는 저 내일 음악회 갑니다.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한님 올해 상주 음악가로서의 연주회를 모두 직관했는데 내일이 마지막이라 아쉽습니다. 적어주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한 사연이네요. 9563번 쓰시는 분, 갑자기 날씨가 차가워진 오늘이랑 너무나 잘 어울리는 선곡이고 목소리 톤도 정말 잘 어울리셔서 귀가 호강합니다. 3390번 쓰시는 분께서는 마티아스 괴른의 겨울나그네 직관했었는데 그것을 잊게 할 만큼 슈베르트스럽습니다. 그리고 기타까지도 쓸쓸한 이 분위기를 더욱 멋지게 만들어준다고 감사히 보라합니다.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시네요. 또 쉼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는 돌 붙여도 울겠습니다 하시면서 KBS 음악실 사랑합니다 말씀해 주셨고, 제니 닉네임 쓰시는 분도 슈베르트의 외로움이 바로 와닿습니다. 그 외 많은 소감들이 도착해 있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내일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금호아트홀 연세를 찾아주세요. 2026년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 바리톤 김태한 씨와 함께하는 독주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페르소나 그 네 번째 시간 고독이라는 주제로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 전곡을 기타리스트 박지형, 김진규 씨와 함께 무대에 올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너무 좋아하시네요.
1: 감사합니다.
0: 네, 아유, 오늘 이럴진데 내일 음악회 가셔서 들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네. 정말 황홀해 하실까 싶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 겨울 나그네잖아요. 네. 독일어로 하면은 윈터라이제라고 하는데 이 독일어 제목 자체를 그대로 옮기면 겨울 나그네는 아니라면서요?
1: 네, 겨울 나그네는 아니고 윈터라이제는 라이즈는 이제 독일어로 여정 여행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영어로도 사실 번역해 놓은 악보들을 보면은 Winter Journey라고 나오거든요. 여정으로 네. 사실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맞지만 한국에 그러네요. 들어올 때 이 쓸쓸한 느낌과 그런 것들을 약간 겨울 여정, 겨울 여행하면 뭔가 좀 발랄하고 그쵸. 생기 있는 느낌이 네.
0: 크리스마스
1: 네, 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겨울 나그네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네. 나그네가 저는 더 멋지게 다가오는데 네. 김태현 씨도 그러신가요? 어떠세요?
1: 네, 한국어로 의역했을 때 겨울 나그네로 번역이 되는 거는 네,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 네, 여정이 의미하는 게 한국어에서는 약간 좀 뭔가 기대감
0: 그렇죠.
1: 있고 네. 네, 네. 뭔가 절망감과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밝은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서
0: 네. 네.
1: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독일의 겨울은 어때요?
1: 독일의 겨울은 한국에 비해 좀 습한 편이고요. 눈비가 많이 오고
0: 네.
1: 네, 그리고 좀 훨씬 더 삭막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0: 그래서 작품에 눈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1: 네네, 눈도 많이 등장하고.
0: 그런 이유가 있군요. 네. 제가 아까 슬쩍 말씀을 드렸는데 겨울나그네 하면은 이제 뭐 보리수라든지 뭐 네. 봄날의 꿈 뭐 그런 곡을 먼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선곡에서는 그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1: 네.
0: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고 제가 괜히 좀 궁금했어요.
1: 사실은 내일이 연주기 때문에
0: 네.
1: 내일 연주를 보러 오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조금 애창곡과 유명곡은 약간 좀 배제를 했고요.
0: 아껴두셨군요.
1: 네, 그 와중에 이제 굉장히 애정하고 또 굉장히 좋은 곡들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네. 좋은 곡들 위주로 선곡을 했고
0: 네.
1: 네, 그래서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네.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곡들로 준비했습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호흡이 참 좋아서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 오랫동안 서로 슈베르트를 논하고 지냈던 세 분 같이 다가왔거든요. 네. 함께 작업하시니 어떠신가요?
1: 저희가 걱정했던 건 아무래도 피아니스트랑 작업을 하면 개인과 개인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맞추는 것도 조금 더 편하고 사실 그런 건 사실인데, 그리고 혼자 연주하다 보니까 훨씬 더 네. 편하고 그래서 약간 걱정을 사실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리허설 첫 리허설 전에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기타리스트 분께서 가곡을 알고 계신 것처럼 네. 이제 기본적인 템포나 이런 것들도 네 기본적으로 다 알아서 해 오셨다고 해야 되나 네, 잘 맞춰 주셔가지고 네 크게 어려운 점 없었습니다.
0: 네, 잘 통하였네요. 그래서 아, 금호에서 또 잘 맞춰요. 이렇게 짝짓기를 해주셨습니다. 박재영 기타리스트는 그렇게 좋아하셨던 겨울 나그네를 마침내 기타로 이제 연주를 하시게 되었으니 노래하시게 되었으니 정말 즐거우신가요?
2: 아, 네, 그럼요. 더군다나 이렇게 그 저도 예전에 성악가랑 같이 연주를 해본 적이 몇 번 있긴 한데 진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제 처음 이제 리허설 하기 전에 진규 씨 했던 게 깜짝 놀랄 거라고. 정상급 성악가인데 이제 옆에서 부르는 거 보면 이제 네. 깜짝 놀랄 거라고 막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0: 네.
2: 그래서 그 사실 오늘 이제 곡들도 이제 제가 이제 추천을 했던 것도 연습하면서 이제 그런 순간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태한 씨가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소리를 내면은 좀 약간 실소가 나오는 너무 좋은 소리가 나갔고
0: 너무 좋은 소리가 네. 나와서
2: 그래서 그런 걸 느꼈던 네. 곡들을 또 제가 또 리허설을 해가지고요.
0: 네. 네.
2: 더군다나 이렇게 이런 이제 뛰어난라는 말도 모자랄 분이랑 같이 연주를 해서 너무 즐겁습니다. 네.
0: 정말 최고의 칭찬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1: 거창이십니다.
0: 입꼬리가 올라가시던데. 아, 너무 좋습니다. 김진규 기타리스트는 겨울 나그네 이 여러 곡 중에서 가장 좀 마음에 와닿는 곡이 있으신가요?
3: 전 오늘 연주하는 곡은 아닌데 23번 곡 이제 환상의 태양이라고 하나요 제목이?
1: 네.
3: 네. 네. 저는 그 노래 들을 때마다 연습 같이 할 때마다
0: 예.
3: 마음에서 울거든요.
0: 마음에서 네. 울게 된다.
3: 진짜 음악이 너무 좀 밝은 듯하면서 되게 안에 그 슬픈 느낌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서
0: 네. 네.
3: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0: 23번째 곡 환상의 태양 내일 방문하시는 분들은 더 귀 기울여서 네. 다 귀 기울여서 들으시겠지만 또 김진규 씨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더 놓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김태한 씨는 이제 어떠세요? 이걸 주로 피아노와 늘 연주하셨을 텐데 기타와 함께 이제 노래를 하시게 되었으니까 뭐 성량, 발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1: 확실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이나믹적으로 조금 더 섬세한 부분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개조라고 하나요? 다이나믹 레인지를 조금 더
0: 네, 네,
1: 좀 더 네, 넓게 변화를, 쓰려고 네. 네 넓게 쓰려고 좀 하는 것 같고 오히려 피아노랑 할 때보다 좀 더 할 수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좀 더 넓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0: 그래요.
1: 네 그래서 더 낭송적인 부분은 진짜 말하고 속삭이듯이 할 수 있고
0: 네. 네,
1: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또 저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제가 속삭이면 여기서도 속삭여주시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 시너지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0: 너무 좋네요.
1: 네.
0: 갑자기 어제 저희가 요새 이제 화요일마다 이제 살롱 드 오페라라는 시간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기타리스트 박종호 씨가 출연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역시 노래 반주는 기타죠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김태한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 라는 네. 생각을 절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현 씨는 24곡 가운데 겨울 나그네 전곡 가운데 어떤 곡을 가장 좋아하세요?
1: 아 이거는 꼽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0: 그럼 맨 처음에 들었던 곡은 몇 번째 곡이었는지 혹시?
1: 맨 처음에 들었던 곡은 프룰링스트럼 그 봄 꿈인 것 같은데요.
0: 11번째 곡.
1: 네 11번째 곡인 것 같은데 사실 가장 애정이 가는 곡들은 사실 후반에 있는 곡들이 많고요. 아.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니벤손넨 환상의 태양이나
0: 네.
1: 오늘 부르게 될 여인숙 네. 그것도 워낙에 너무 아름다운 곡이고
0: 네. 후반부 곡들을 좋아하시는군요. 전반과 후반의 내용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죠?
1: 전반과 후반이 전반 시작은 아까 밤 인사로 시작했지만 그게 겨울나그네는 다른 연가곡과 다르게 이별 후에 시작하거든요. 내용이 이별 중간에 이별이 이어지는 게
0: 그렇죠,
1: 아니고
0: 그렇죠.
1: 이별 이미, 이후에 그렇죠. 시작하기 때문에
0: 예.
1: 점점 이제 이 감정이 좀 더 심화되면서 후반부에는 죽음에 가까워지면서 환상을 느끼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0: 네.
1: 그게 이제 리벤손넨과 이제 피어츠하우스 대표적으로 두 곡을 꼽을 수 있는데요.
0: 네.
1: 그 두 곡이 가장 음악적으로 가장 아름다운데 그 안에 의미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심오하고 감정성도 굉장히 깊고 그렇기 때문에
0: 네.
1: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곡이라 생각하는데 좋은 곡 중 하나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듣는 우리는 너무 좋은데 정말 표현하시려면은 네.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지영 씨는 어떤 곡을 가장 좋아하세요?
2: 아 정말 어려운
0: 이런 질문이 사실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2: 너무 사실 이제 저도 태아 씨랑 마찬가지로 처음 들은 곡이 그 프리링스처럼 그거였거든요. 봄이었는데
0: 네. 너무 예쁘죠.
2: 그게 이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분석 수업이 있었어요. 악곡 네, 분석인데 네, 네. 그게 이제 첫 수업 시간에 그 곡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또 이제 아침에 이제 몽롱한 상태였는데
0: 네.
2: 나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제 분석 수업이다 보니까 그 가사 내용이랑 이제 음악적인 내용이랑 어떻게 결부가 돼 있고 이런 점들을 하는 게 너무 너무 재밌고 또 너무
0: 네,
2: 좋더라고요.
0: 네. 네 아침 그 수업에 나른함이 네. 사라졌던 네, 그런 추억을 갖고
2: 눈이
0: 계시군요.
2: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0: 네, 네. 지금도 여전히.
2: 그럼요.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연주를 하니까 그 안에서 확실히 이제 듣는 거랑 실제로 소리를 내서 그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하는 거랑 많이 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세 분 모두 이 곡과 큰 사랑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노래를 부르면 참 아까 어느 분께서 아 없던 우수도 생기겠다라고 소감을 적어주셨는데 실제로 연주하시면 진짜 많은 감성 또 감상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세 분 좀 가을을 타시나요? 어떠세요?
1: 가을 저는 글쎄요 저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가을 탈 겨를이 없으신 건가요 지금?
1: 가을이 바빠가지고 가을에.
0: 바빠서 공연이 많죠. 네. 맞습니다. 김진규 씨는 어떠세요?
3: 저도 딱히 가을 타진 않는데 여름 끝나고 이제 날씨가 시원해지고 하면서 그냥 기분이 되게 좋아요. 네. 밖에 나가서 산책도 많이 하고.
0: 네, 네, 네 그렇죠. 걷기 좋은 계절이죠. 일단 세 분 중 두 분은 가을은 안 타시는 것 같고 박재영 씨는 어떠십니까?
2: 저는 옛날에 좀 가을 되면 뭔가 되게 센치해지고 그랬었는데.
0: 아, 그렇죠. 네. 보통 그런데. 아, 요새는.
2: 요새는 딱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딱히 남자의 계절은 아닌 것으로 오늘 세 분을 통해 제가 받아들인 것은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라이브 무대를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의 끝 라이브 곡들일 텐데 음악에 대해 소개를 좀 해주세요. 16번째 곡 그리고 21번째 곡입니다.
1: 16번째 곡 Let's Take Hoffnung은 마지막 희망이라는 곡인데요. 여기서 이 곡에서 이제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겨울에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이제 내 삶도 끝난다라는 그런 희망을 이제 그런 낙엽을 보면서 나그네가 그런 생각을 하는 장면인데
0: 네.
1: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실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이 겨울나그네 안에서도 굉장히 제일 현대적이고 좀 난해하게 들릴 수도 있고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또 그래서 그
0: 네.
1: 뭐랄까 희망이 꺼지는 마지막 장면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설명만 네. 들어도 벌써 마음이 절절해집니다.
1: 네, 그리고 마지막 피어츠하우스는 여인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희망을 다 잃고 이제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죽음으로 다가가면서 이제 묘지에 도착하는데 묘지에서
0: 묘지
1: 네, 그 묘지를 보며 여인숙이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여인숙에 도착했는데 방이 없어서 날 못 재워준다 그러네. 그럼 나는 가야겠지 하면서 계속 갈 길을 떠나는 이 내용입니다.
0: 정말 낭만적인 그 시대의 그 네. 그 시사조도 생각이 나고 아이고 지금 어서 라이브 연주청해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쓸쓸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고독이 가득한 작품입니다. 바람에 아슬아슬 날리는 마지막 한입의 잎새를 보며 신라 같은 희망을 품어보는 나그네. 그렇지만 묘지에 가서 이곳이 나의 여인숙인가 라고 탄식하는 그 나그네의 노래 지금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KBS 콩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 누르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음악실을 검색하시고 눈으로 보시면서 감상하시면 훨씬 더 풍성한 시간 되지 않을까 추천드리고요.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 나그네 가운데 16번째 곡 마지막 희망 21번째 곡 여관 청해 듣겠습니다. 바리톤 김태한의 노래 박지형 김진규의 기타 연주로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가운데 16번째 곡, 마지막 희망, 21번째 곡, 여관, 바리톤 김태한의 노래, 박지형, 김진규의 기타 연주로 라이브로 보내드렸습니다. 1403번 쓰시는 분, 앙상한 가지만 남은 황량한 들판에 혼자 남은 듯한 외로움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느닷없이 찾아온 이 시간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요. 아주 많이 고맙습니다. 큰 감동 받으셨네요. 6011번 쓰시는 분, 창가에서 뜨개질하며 들으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이 80인데도 정말 감미로운 음색과 기타 연주가 새롭네요. 좋은 음악 고맙습니다. 백기숙님께서는 겨울 나그네 듣고 많이 울었던 50년 전 생각이 나서 코끝이 찡하고 추억에 잠겼습니다. 서울에서 시골로 처음 내려갔을 때 밤마다 LP판 들고 많이 울었었습니다. 24곡 중 안 슬픈 곡이 그 당시 저한테는 없었을 정도였다고 그러셨군요. 다시금 그 시절 떠올리셨겠습니다. 황금 깃털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는 시골 카페 창가로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행복합니다. 적어주셨어요. 또 김윤정님께서는 오늘 출연진들 너무 잘생기셨어요. 이런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 또 겨울 그리고 고독과 낭만을 깊이 느낄 수 있었던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공연을 앞두고 계시죠. 내일 저녁 7시 30분 금호와 토로 연세 찾아가시면 세 분의 겨울 나

0: 만나보실 수 있고요. 앞으로의 일정은 또 어떻게 되시는지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1: 저는 올해는 이제 그보마트월 상주막과 마지막 공연을 마치고 이제 바로 프랑크푸르트로 돌아가서 네, 극장 일정들을 수행하고 이제 내년에 다시 돌아올 예정이라서 올해는 마지막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내일 정말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네, 박재영 씨는 어떠세요?
2: 아, 네, 저는 이제 내일 공연을 마치고 10월 말에 이제 제 새 음반이 나옵니다.
0: 오, 네. 축하합니다.
2: 네. 그리고 11월 말에 이제 발매 독주회를 하는데 네. 마찬가지로 금호아트홀에서 연세에서 예. 또 하게 됐습니다. 예, 예. 그걸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0: 네. 어떤 음반인가요?
2: 제 그 유학 시절에 그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이 올해로 돌아가신 지 10주기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근데 작곡도 원래 이제 연주도 너무 잘하시지만 작곡가이기도 하셔가지고 네. 선생님의 작품들을 이제 골라가지고 하는 그런
0: 네, 스승님의 네. 곡들이군요. 너무나 기대됩니다. 김진규 씨는 어떠세요?
3: 저는 지금 예정돼 있는 연주는 없고 제가 하고 싶었던 곡들 연습하면서 네, 지낼 예정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들이 금방 생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한 씨 아까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2026년 금호와톨 상주 음악가로서 올 한 해 참 바쁘셨고 내일이 그 마지막 네. 공연 날이기 때문에 너무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1: 어떻게 이렇게 1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고 그래도 금호와톨 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덕분에 제가 직접 기획도 해보고 여러 시도들도 하면서 좋은 추억들도 많이 쌓았고 또 그 공연들 덕분에 이제 한국에 계속 들어올 수 있게 되고 네. 계속 체류하면서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네, 이게 빈터라이즈의 내용 자체는 죽음을 의미하면서 죽음을 암시하면서 끝이 나지만 이 곡 저는 이제 제가 설정해놨던 페르소나의 뭐 페르소나 관계 사랑 그리고 고독 이 모든 걸 큰 주제로 봤을 때 이제 독일 낭만주의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Sehnsucht 그리움 또는 그리움으로 이제 해석이 많이 되는데요. 그게 사실은 그리움보다 좀 더 심화적인 좀 뭐랄까요? 갈망을 좀 의미하는데요.
0: 네.
1: 그래서 그 이 진소호트의 다른 표현들이 아닌가. 이 갈망, 이 진소호트가 그리움을 만들고 고독을 만들고 또 그게 그렇죠.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고 사랑을 예. 피우고 네. 또 그 관계가 끝이 나면 또 다시 그리움, 고독으로 돌아가는 네. 네, 그런 사이클을 생각했기 때문에
0: 네.
1: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의 인생에 대입해서 새로운 또 발판이 돼서 더 훌륭한 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금화토레 네. 네, 내일 공연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0: 아, 그렇습니다. 또 최초의 성악가 상주 음악가이셨잖아요. 네. 너무나 멋집니다. 앞으로도 저희도 응원하고 또 많은 감동을 연주를 통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바리톤 김태한, 기타리스트 박지형, 김진규 세 분과 함께한 뜻깊고 참 감동적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정현, 작가 정주은, 엔지니어 김성현, 조채혁, 윤다람, 보이는 라디오 김종일, 유범수, 진행의 저는 아나운서 윤수영이었습니다. 시간이 금세 흘러가 버렸습니다. 맛있게 점심 식사하시고 내일 11시에 변함없이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우리는 한여름, 한겨울이라는 말은 즐겨 쓰지만 한가을, 한봄이라는 말은 자주 쓰지 않습니다. 한가을과 한봄도 표준국어 대사전에 분명 등재돼 있는 단어인데도 말이죠. 우리가 한여름, 한겨울이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되는 건 그 시기가 견디기 어려운 계절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등산할 때처럼 꼭대기가 되는 지점을 정해놓고 추위 혹은 더위가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가 혹은 이제 내리막으로 접어들었는가 헤아리면서 버텨내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가 하면 한가을, 한봄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 않는 건 그 계절이 좋은 날들로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햇볕을 쬐며 걷기 좋은 1년에 몇 안 되는 귀한 날들이죠. 이 가을에도 꼭대기가 있다면 우린 그 지점을 넘어선 걸까요? 지금은 한가을입니다. 하루라도 더 지속됐으면 하는 아름다운 날들의 한가운데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김수경 씨 나운영 곡의 아 가을인가, 수원시립 합창단의 노래로 생생클래식 문을 열었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 한가을, 한봄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왜 이 단어들을 자주 쓰지 않는 걸까 좀 궁금하기도 하죠. 좋은 계절이라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계속 안 쓰면 그 사이에 없는 단어가 될 수도 있어서 오늘 살짝 여는 말에 불러내 봤습니다. 영준님, 항상 좋은 음악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보이는 라디오 이제 나오고 있죠? 네, 유튜브로 생생 클래식 또는 KBS 클래식 FM 검색하시면 보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앞 시간에 음악실도 보이는 라디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어져서 나와서 아마 앞부분이 조금 늦게 화면이 열릴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분위기를 이어서 상민님께서 청해 주신 곡입니다. 박춘석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베르나 토마스 미프네의 첼로, 카르멘 피아치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홍난파의 사랑까지 들으셨습니다. 스티븐 이솔리스의 첼로, 토마스 아덴스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박춘석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베르노 토마스 미프나의 첼로, 카르멘 피아지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정말 한가을 가장 아름다운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4209번 쓰시는 분. 햇살이 좋은 오늘 언제 또 올지 모르는 바스락거리는 낙엽을 밟으면서 산책하면서 듣고 있어요. 4119번 쓰시는 분. 은경님. 와, 3일 연속 보이는 라디오인가요? 보이는 라디오가 안 보여서 유튜브로 들어왔습니다 하셨어요. 아, 콩창 보라가 아직 안 되고 있나요? 유튜브로 보라는 되고 있어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아마 콩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9559번 쓰시는 분, 조금은 느리게 너그럽게 온화하게 음악이 주는 휴식으로 힐링되는 시간들입니다 하셨고, 스토넬님은 오늘은 양파를 날개짓하면서 달려가고 싶은 날씨. 아, 그리고 1960번 쓰시는 분도 성진님께서는 지현씨 오늘 카키색 점퍼를 입고 와서 여군 같다, 늠름하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생생클래식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라는 아마 오늘까지가 아닐까 싶고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더 자주 찾아뵐게요. 들으시다가 오늘도 생생한 플레이리스트가 있는 날이죠.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즉석 신청곡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실 수 있어요. 샵 9310번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콩으로 듣는 분들은 무료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생생클래식 인스타그램도 이용해 주시고요.

는 계속되니까 귀 쫑긋해서 들어주세요. 이번에 페르디난드 리스의 피아노 협주곡 C단조 준비했습니다. 그 가운데 3악장 알레그레토고요. 크리스토퍼 힌터우버의 피아노 우베 그로트가 지휘하는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페르디난 트리스의 피아노 협주곡 C단조 작품 115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레토였습니다. 크리스토퍼 힌터후버의 피아노, 우베 그로트가 지휘하는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수현님이 이제 콩으로 보라 가능하네요 하셨고 조이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여긴 밤새 폭우가 퍼붓더니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해가 쨍 하고 내리쬐고 있습니다 하셨고 아상예정님은 이렇게 연속으로 볼 수 있었는데 왜 그간 안 보여준 걸까요? 하셨는데 저희가 앞에 음악실이 있어서 아마 앞부분에 항상 이런 좀 기술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뵙겠습니다. 민규님은 나이 50 넘어서 피아노 배우고 있는데요. 힘들고 어렵지만 매일 조금씩 발전하고 재미도 있습니다. 미뉴엣이라는 곡을 배우고 있고요. 하셨고 3695번 쓰시는 분 생글 들으면서 호숫가 벤치에서 가을을 즐기러 나갑니다. 차 안에서 호젓이 듣는 감성은 여행길 같네요. 김밥 한 줄 들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반찬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생생한 플레이리스트 주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 혈압을 안정시킬 클래식 음악입니다. 혈압이 절로 안정되는 곡. 그렇지만 뭐 여러분이 고혈압을 걱정하시는지 혹시 저혈압을 걱정하시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찌 되었든 혈압을 안정시킬 수 있는 곡들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곡에 이 제목을 한번 잘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까미우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가운데 당나귀, 거북이, 코끼리, 캥거루, 수족관 드릴게요. 앙상블 디토의 연주입니다.

생상시의 동물의 살구제 가운데 당나귀, 거북이, 코끼리, 캥거루, 수족관 이었습니다. 앙상블 디토의 연주로 전해드렸는데 청계천 따라 걸으면서 함께하고 계신 7912번 쓰시는 분 흐르는 맑은 물과 반짝거리는 윤슬 점심시간에 산책 중인 사람들이 어우러진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이 햇살에 반짝이는 그 물결 찰랑이는 물결과 이 수족관이 잘 어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재경님, 제 현자, 햇살 현자 맞습니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한솔님께서 지연씨 1주년이 다 돼가네요 하셨는데 귀엽게 주시다니요. 다음 주면 1주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봉길님, 제 주위에는 좋은 사람이 많아서 항상 행복합니다. 클래식 자주 듣는 애청자예요 하셨는데 아, 진짜 복이 많으십니다. 호주에서도 듣고 계세요. 엉클곤님, 시드니입니다. 여기는 이제 여름으로 달려가는 중인데요. 비가 자주 옵니다. 늘 일하면서 듣는 생생클래식에 안부 전한다고 바쁘시겠지만 종종 이렇게 전해주시고 은경님은 벌써 30년 전에 제 첫 내돈내산 카세트 테이프가 이 동물의 사육제 였습니다. 중학교 음악 시간 감상곡이라서 열심히 사서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조금씩 클래식에

0: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 자주 찾아오는 청취율 조사 기간. 뜬금없이 불쑥 찾아오는 생생한 퀴즈. 오늘은 음악 퀴즈입니다. 하늘은 높고 사람도 살찌는 천고 인비의 계절 10월. 10월은 주제페 베르디, 까미우 생생스, 프란치 리스트, 조르주 비제 등 걸출한 작곡가들이 태어난 달입니다. 이들 중 까미우 생생스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다음 중 생생스가 작곡한 동물의 사육지에 등장하지 않는 동물은? 1번 당나귀, 2번 거북이, 3번 코끼리, 4번 캥거루, 5번 북항이. 다시 한번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당나귀, 2번 거북이, 5번 3번이군요. 코끼리, 4번 캥거루, 5번 북항이. 지금까지 DJ계의 마름, 퀴즈 낭독계의 비르투오조, 당신의 밤과 음악 협디였습니다. 안녕.
1: 오늘도 찾아온 생생한 퀴즈, 정말 매력적인 이상엽 아나운서가 문제를 내줬습니다. 보기 3번은 코끼리입니다. 북항이 아니고요. 5번이 북항입니다. 협디가 의도했을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음악이 나가는 동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문자 샵 9310번,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려면 전화번호를 알아야 해서 문자로만 신청 받겠습니다. 다섯 분 추첨해서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릴게요. 여러분이 퀴즈 푸시는 동안 음악을 듣겠습니다. 이 곡은 아기상어와 도입부 선율이 좀 비슷해서 또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곡 한 10여 분, 11분 정도 되거든요. 이 곡 나가는 동안 천천히 정답 문자 보내주세요. 드보르자기 교향곡 9번 2단조, 신세계로부터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콘 푸어코입니다. 이스트반 케르테츠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2단조 작품 95번 신세계로부터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콘푸오코였습니다. 이스트반 카르타츠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도입부가 조스를 연상시키는 그 곡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퀴즈 정답은 생상수가 작곡한 동물의 사육지에 등장하지 않는 동물 바로 5번 북항이 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당첨자 발표할게요. 4951번 쓰시는 분, 가족들과 지금 북항이를 보러 가는 중인데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4456번 쓰시는 분, 안 그래도 북항이 덕분에 주변 가게들이 장사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커피 가게도 손님이 많이 몰리고요 하셨는데, 요즘 소상공인들 힘든 때가 많은데 그래도 이런 호재가 있어서 한편으로는 또 다행이기도 합니다. 1104번 쓰시는 분, 5번 북항이. 역시 클래식 FM은 퀴즈마저도 진중하고 진지하군요. 커피가 아닌 커피 머신이라도 주실 기세. 하지만 저는 커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셨는데요. 오늘 당첨되신 모든 분들께 커피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90번 쓰시는 분은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듣고 계신가 봐요. 70대 시니어입니다. 생클 퀴즈 듣다가 혼자 웃었습니다. 오늘 첫 웃음이었어요. 북항이 하셨는데요. 커피 한 잔 받으시면 두 번째 웃음 웃으시는 거죠. 5323번 쓰시는 분, KBS 클래식 FM이 시계인 청취자입니다. 지금은 출근 준비 시간인데요. 협디의 퀴즈 소리에 웃다가 입술 그리기 실패했습니다. 다시 준비합니다. 정오 12시 그리고 밤 10시 애정하는 시간입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장수하길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끝난 뒤에 선곡표에 명단 게시해 놓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 계속해서 이런 깜짝 이벤트 이어질 테니까 생생클래식 잊지 말고 들어주세요. 이번에는 요셉 란너의 도른바흐 렌틀러, 돈바흐 렌틀러 카마라타 베르네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셉 란너의 도른바허 렌틀러였습니다. 빈숲 인근의 또 마을인 도른바흐의 이름을 딴 렌틀러였고요. 카메라타 베른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헤임님께서 보라 오랜만에 보는데 공명이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하셨고요. 5257번 쓰시는 분, 내일부터 해외 출장이라서 당분간 생클 못 들을 것 같아서 미리 인사드립니다. 새로운 코너 클래식 더블샷 시간 많이 흥미롭습니다 하셨는데요. 출장 가셔도 혹시 시간 나실 때 함께해 주시고 신청곡도 잘 받았습니다.

먼저 음반 선물은 피아니스트 손민수의 바흐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입니다. 영국의 대표 클래식 레이블인 하이페리온이 피아니스트 손민수와 전속 계약을 맺고 처음 만든 이 앨범, 바흐의 평균율 전권 녹음 프로젝트의 시작이 되는 음반입니다. 손민수는 바흐의 음악은 우리에게 속도를 내주고 더 세심하게 듣고 더 깊은 무언가와 다시 연결되도록 이끈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를 더 깊은 바흐의 음악 세계로 이끌어줄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전곡이 담긴 손민수의 음반을 총 5분께 선물로 드릴게요. 영화 특별 상영 초대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CGV에서 오는 17일에 단독 개봉하는 공연 실황 영화 Going On 프로젝트 라벨 앤 쇼스타코비치 인 시네마입니다. 작년 7월 예술전당 콘서트홀에서 있었던 Going On 프로젝트의 공연 실황을 고화질 카메라로 촬영하고 또 3차원 서라운드 사운드 기술로 녹음해서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소녀름과 스베틀린 루세브, 조성현, 함경 등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100명의 연주자가 지휘자 없이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7번 레닌그라드, 라벨의 볼레로를 연주하는 장면을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10월 19일 월요일 저녁 7시 20분 표입니다. CGV 여의도 1관에서 상영되는 영화 관람권이고요. 고잉온 프로젝트 연주자들의 무대 인사가 있는 날입니다. 영화 관람권 총 5분께 2매씩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음반 선물 또는 영화 관람권 원하시는 분들은 생생클래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선물 신청방에 글머리에 음반 또는 영화라고 적어서 신청글을 남겨주세요. 영화 관람권 당첨자는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가 개별 연락드리고요. 음반 선물 당첨자 명단은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손민수의 신보 가운데서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가운데 전주곡과 후가 1번 C장조 듣겠습니다.

0: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가운데 전주곡과 후가 1번 시장조였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드리는 음반 선물 손민수의 신보에서 전해드렸고요. 선물 신청하시는 분들은 사연 본문에 꼭 휴대전화 번호를 남겨주시고요. 음반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번호와 함께 음반을 받을 주소 꼭 사연에 본문에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98번 쓰시는 분, 조금은 느리게 너그럽게 온화하게 마음을 치유하는 생클병원, 기대치를 넘어가는 선곡이 발목을 붙들고요. 누군가에게는 의사소통의 길목이고 또 국회에 닫혔던 말문과 글문을 열리게 하는 따뜻한 방송입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하셨는데 아유 과분한 칭찬 감사드리고 식곤증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은 기운이 좀 없으신가요? 그러면 모두 모두 볼륨을 높여서 생생클래식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 1시 4분입니다.
1: 산뜻한 클래식 생생클래식 매일 날 12시 생생클래식
0: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2: 아하, 이거구나.

점심 먹고 쏟아지는 졸음을 멀리 멀리 쫓아드리는 코너 클래식 더블샷. 오늘 들어본 두 곡은 베르디의 오페라 가운데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일트로바트레 가운데 대장간의 합창이었고요. 7565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셨죠. 암브로시안 오페라 합창단 리카르도 무티가 주미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라트라비아타 가운데 축배의 노래 4209번 쓰시는 분의 추천곡이었고요. 테너 파를로 베르곤지, 소프라노 존 서덜랜드의 노래, 존 프리차드가 지휘하는 피렌체 5월 음악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더블샷은 여러분의 추천곡으로 꽉 채워서 보내드릴 수 있어서 아주 뿌듯하고요. 축배의 노래는 4209번 쓰시는 분이 커피라도 마시자 마시자 외치시면서 청해 주셨습니다. 점심 먹고 찌뿌드한 몸을 떨치고 활기차게 오후를 시작하고 싶어요 하셨는데 알프레도가 노래 부르잖아요. 리비아모 리비아모 하면서 축배를 들고 마시자 마시자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커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하러 가자 일하러 가자 내리쳐라 망치질하라 라는 가사의 대장간의 합창을 방금 들으셨는데요. 클래식 음악에 있어서 대표적인 또 노동요잖아요. 집시들의 외침 또 망치 소리와 함께 기운이 좀 절로 나는 그런 곡인데 7565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까지 꽉 채워서 전해드렸습니다. 클래식 더블샷 문자로 여러분의 추천곡,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이 곡만 들으면 잠이 번쩍 깨더라 하는 좋은 곡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채택되신 분들께는 커피 상품권 드립니다. 오늘 채택되신 4209번, 7565번 쓰시는 분께도 커피 선물 드릴게요. 아, 듣고 계셨군요. 생글이 개편되고 유머와 위트가 넘칩니다. 더블샷 신청곡. 감사도 감사요 하셨고 오늘 로고에 대해서도 윗니 하나씩 빠진 아이들의 목소리 같습니다. 기준님 그리고 진인 예리하신데요. 그리고 수라님께서 전에 하던 아이들이 자라서 녹음한 거죠. 이제는 좀 차분함이 느껴집니다 하셨고 광랑님도 그새 많이 컸네요. 목소리만 들어도 하셨어요. 5144번 쓰시는 분, 태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매일 생생클래식 듣고 있습니다. 클래식 들으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뱃속의 아기와 함께 좋은 음악을 듣고 있다는 생각에 저까지 행복해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생생클래식 음악과 또 아기와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태교에도 좋을 만한 혈압을 안정시킬 클래식을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 1시 13분입니다.

지난 주말 주간 생클 코너에서 잠시 소개해드렸는데요. 최근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클래식 음악이 고혈압을 일시적으로나마 낮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해본 오늘의 주제인데요. 혈압 안정용 클래식. 이번 주에 유독 일이 좀 버겁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연휴 후폭풍으로 쌓인 일들을 처리하느라 나도 모르게 혈압이 올랐다면, 또 생각지 못한 사건들 때문에 뒷목을 잡은 적이 있으시다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곡들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저혈압인데 기운이 항상 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의 혈압과 심박수를 끌어올려줄 힘찬 곡도 기다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310번 우물정 9310과 모바일콩, 패시콩으로 지금 바로 참여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신청곡을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생클이 준비한 추천곡부터 듣겠습니다. 혈압 안정용 클래식. 저희 제작진은 좀 혈압을 일단은 조금 내렸다가 다시 슬슬 올리는 이런 곡의 흐름을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혈압을 좀 안정시킬 아르보 페르트의 슈피겔 임 슈피겔, 거울 속의 거울 먼저 듣겠습니다. 다비드 게링가스의 첼로, 타티아나 샤츠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민재님이 생크레소 일렉 베이스 소리를 듣다니요 하셨는데요. 혈압을 내리기만 할 순 없죠. 살짝 올리는 의미에서 데이브 그로스틴의 보사 바로크를 이어서 들었습니다. 소에토 현악 사중주요단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아르보 페르트의 슈피겔 임 슈피겔 거울 속의 거울이었습니다. 다비드 게링가스의 첼로 타티아나 샤츠의 피아노 연주였는데요. 현주님께서 한강 작가 생각하면서 이 곡 좋아합니다 하셨고 혜정님도 저 이 곡 좋아해요. 마음에 안정을 주는 곡이에요. 인추님도 숙경님도 유진님도 어디까지 내려가는 걸까요? 하셨는데요. 존슨 앤 존슨님은 이 곡만 들으면 깊고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살짝 슬프기도 한데 저만 그런 걸까요? 하셨는데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강 작가가 이제 소설을 집필할 때 들었던 추천곡으로 알려져 있죠.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들으면 참 좋은 곡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독일의 왜 한 병원에서 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이 음악을 들려줬더니 실제로 통증이 좀 경감되었다라는 일화도 덧붙여서 소개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또 혈압을 내리기만 할 소냐. 그래서 살짝 올리는 것까지 전해드렸는데 상민님이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클래식은 생클에게 하셨는데 저희가 면허는 없지만 음악 처방은 얼마든지 해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추천곡 들어볼게요. 0440번 쓰시는 분, 건강검진 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혈압 얘기해서 안정시키기에 좋은 곡 청해봅니다 하셨어요. 에릭 사티의 짐노패드 1번, 제니님도 사티의 곡 청해 주셨는데요.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연주로 먼저 듣고요. 그리고 9027번 쓰시는 분, 오늘 주제를 듣자마자 떠오르는 곡들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차분해지고 마음에 평화를 주는 곡이에요. 셨는데 드뷔시의 달빛,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이어서 듣겠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사티의 짐노패드 1번, 파스칼 로제 피아노 연주였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드뷔시의 달빛,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 곱디 고운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세트 느낌의 두 곡이라고 영일님도 두 곡을 같이 들으니까 마치 한 곡처럼 들리네요 하셨는데 닮은 구석이 있었죠. 조성진 씨가 그 BTS의 그 B씨인가요? 누군가를 이제 피아노를 가르쳐 주면서 했던 말을 찍은 이제 영상이 있었는데 이미 음악이 시작되기 전부터 피아노의 건반, 그러니까 건반에 손을 올리기 전부터 이미 음악은 시작됐다라는 느낌으로 하라라는 팁을 알려주는데 아, 진짜 그렇구나. 음악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아, 데뷔시의 달빛 들어봤습니다. 9958번 쓰시는 분, 복잡한 서울 도심 생활을 정리하고 부천의 아주 조용한 괴안동으로 이사 왔습니다. 한참 짐 정리하고 커피 마시고 있는데요. 공기도 좋아서 전원 생활과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하셨고, 5230번 쓰시는 분은 15개월 된 아기랑 음악회 갔다가 집에 가고 있습니다. 로비 콘서트라서 좀 자유로운 분위기였는데 이리저리 아기 쫓아다니라 끝나기도 전에 정신없이 나왔습니다. 집에 가는 길 이 가을 햇살 아래서 유모차에 잠든 아기와 듣는 이 시간이 진짜 음악회네요 하셨어요. 아이고, 모처럼 큰맘 먹고 다녀오셨을 텐데 아직 어려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자면 또 이렇게 천사 같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혈압 안정용 클래식 추천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960번 쓰시는 분, 전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요. 볼컴의 우아한 유령을 들으면 춤이 절로 나와서 기분 전환 됩니다 하셨어요. 제니 스파노게의 바이올린과 자클린 허베인의 피아노 연주로 먼저 듣고요. 5577번 쓰시는 분, 저는 혈압을 내릴 때는 바흐의 파사칼리아, 그리고 혈압을 올릴 때는 헨델의 파사칼리아를 듣습니다 하셔서 헨델의 파사칼리아 들을까요? 나이젤 케네디의 바이올린, 린 하렐의 첼로 연주입니다.

한달의 파사칼리아, 나이젤 케네디의 바이올린과 린 하레라의 첼로 연주, 1379번 쓰시는 분도 마침 신청하려고 하셨다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우아한 유령이었고요. 제니 스파노케의 바이올린과 자클린 허베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 난권님 결혼 25주년 축하드리고 아내 지연 씨에게 앞으로 25년도 행복하자 사랑해 라는 메시지 남겨주셨네요. 오늘 끝곡 두 곡이 되겠는데요. 6121번 쓰시는 분이 추천해 주신 돌림모음곡 가운데 자장가 세이지 오자와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고요. 진희님이 청해 주신 혈압 올리기에 좋을 것 같다는 르로이 앤더슨의 테이프 라이터, 레너드 슬라트킨이 지휘하는 세인트 루이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 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 음반 매주 수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피아노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드빅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9번 B플랫 장조 작품번호 106 함모클라비어 전악장을 에밀 길렐스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칼 필립 에마누엘 바흐의 오보 협주곡 보트켄 번호 165, 알렉세이 우트켄의 오보, 에르미타주 체인보 오케스트라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현주명 음악 오늘 첫 곡입니다. 레오 슈아나첵의 현악 사중주 1번 크로이처 소나타라는 부제가 붙어있죠. 이 베토벤의 크로이처 소나타에 감동을 받은 톨스토이가 소설을 쓰게 되고 그걸 읽은 야나첵이 또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작품에 이런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드뷔시 사중주단의 연주입니다.

레오슈아나 책의 현악 사중주 1번 크로이처 소나타 드뷔시 사중주단의 연주 오늘 명연 좀 연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바흐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성공한 인물이죠. 칼 필립 에마누엘 바흐의 작품입니다. 매번 들려드릴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야말로 질풍노도의 전형,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오보와 현과 바소 콘티노어를 위한 협주곡 이플렛 장쇼, 보트캠 번호 165, 알렉세이 우트킨의 오보, 그가 이끄는 에르미타주 체인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칼 필립 에마누엘 바흐의 오보와 현과 바소 콘티노를 위한 협주곡 이프레장초 보트켄 번호 165 알렉세이 우트킨의 오보 그가 이끄는 에르미타주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로버트 스턴의 아브라함을 추모하며 하워드 헨슨이 지휘하는 이스트만 로체스터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로버트 스턴의 아브라함을 추모하며 하워드 헨슨이 주의하는 이스트만 로체스터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피아노 곡 전해드리는데요. 루드비 판 베토벤의 함머클라비오 소나타 29번이죠. 작품 번호 106 전악장 전해드립니다. 이 스케치에 의하면 이 곡을 작곡하기 시작한 건 1817년 11월입니다. 이듬해 초에는 2악장까지 완성이 되고요. 4월에 루돌프 대공을 위해서 악보를 정서합니다. 나중에 두 악장은 그해 여름 메들링에서 지내는 동안 거의 완성됐고 1819년 3월에는 작곡과 정서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 베토벤은 1818년 여름 런던의 피아노 제조업자 브로드우드로부터 훌륭한 피아노를 선물을 받죠. 당시에 영국제 피아노는 성능면에서 다른 피아노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좋은 피아노를 선물 받은 베토벤은 이를 계기로 피아노 음악에 대한 열정을 다시금 불태우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이 피아노를 받은 것은 실제

실제로 1악장, 2악장을 작곡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전체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브로드우드 피아노를 제외하고도 다른 피아노들도 성능이 급성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은, 그래서 함머클라비어라는 부제를 붙인 것이 아닌가 추측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나타는 외면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피아노 음악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그야말로 거대한 음악이죠. 표현은 피아노라는 악기의 한계를 거의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려운 연주 기술은 물론이고 그 심오한 내용, 연주자조차도 포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 열정 소나타 이후 피아노 소나타에서는 비교적 조용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던 베토벤이 갑자기 이런 거인과 같은 작품을 만든 건 단순히 브로드우드 피아노의 자극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침체기처럼 보였던 이 곡이 나오기 전에 몇 년 동안에도 베토벤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음 시기에 거대한 활동력이 은밀하게 숨어 있었다는 점, 이 점을 떠올려야 될 겁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함머클라비어 소나타입니다. 연주는 에밀 길레스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가장 함머클라비어다운 연주죠. 루드비크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9번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106 함머클라비어 전악장 에밀 길레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수많은 연주 가운데서도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연주고요. 이 길렐스는 실황으로도 이 곡 연주를 남기고 있죠. 실황이 더 뛰어난데 역시 그 소음 때문에 그렇게 집중을 할 수는 없어서 스튜디오 레코딩 준비했습니다. 이 길렐스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전곡 녹음에 도전을 했지만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전곡을 레코딩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함머클라비어는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9번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106 함머클라비어 전악장 에밀 길렐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연주 명음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고전음악 전곡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낮 방송이 본방송,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약간의 편집을 거쳐서 또 재방송되고 있습니다. 새벽에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곡표라는 아침 7시에 열리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곡은 장 시벨리우스의 타피올라 작품 번호 112 준비했습니다. 헬베르트 폰 카라인이 주연하는 베를리너 필하모니커의 1976년 레코딩입니다.

음반들이 워너 레이블을 달고 SACD로 집중적으로 재발매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전해드린 오늘 트랙이었는데요. 시벨리우스와 운명적인 만남을 그대로 음반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장 시벨리우스의 타피올라 작품 번호 112, 헤르베르트 폰 카렌이 주연한 베를린 필하모니코의 1976년 레코딩이었습니다. 오늘 명연주명곡만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서로 가까이 있는 두 나무가 자라면서 맞닿은 부분이 하나로 이어지는 현상, 이렇게 부릅니다. 열리. 뿌리가 이어지면 열리근, 줄기가 이어지면 열리목, 가지가 이어지면 열리지라고 하죠. 햇볕과 물, 양분을 두고 경쟁하던 나무들이 오랜 세월 서로 맞닿아 자라면서 한 몸이 되고, 이어진 부분을 통해 물과 양분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같은 걸 두고 경쟁하던 사이가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사이가 되는 것, 서로 밀어내는 대신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는 것, 열리에게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메시지일 겁니다. 그런데요, 한 몸처럼 이어진다고 해서 모두 같아지는 건 아닙니다. 흰 꽃을 피우던 가지에는 여전히 흰 꽃이 피고, 붉은 꽃을 피우던 가지엔 여전히 붉은 꽃이 피어나죠. 하나가 됐다고 해서 꼭 같아져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 열리에게서 읽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 아닐까요? 서로의 다름을 지우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또한 열리에게서 읽어봅니다.

10월 14일 수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비의 첫 곡 로베르트 슈만의 가곡이었어요. 리케르트의 시에 곡을 붙인 가곡집인데요. 미네 슈필, 작품 번호 101. 중세 독일의 사랑 노래 형식을 모티브 삼아서 남녀간의 사랑과 감정을 풀어낸 이 가곡집입니다. 8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세 번째 노래 감상하셨습니다. Ich bin dein Baum, o Gärtner. 나는 당신의 나무입니다. 오 정원사요. 정원사와 나무의 관계, 그러니까 정원사는 나무를 정성스레 보살펴주고 나무는 무르익은 열매로 감사함을 보답하잖아요. 여기에 빗대서 변치 않은 사랑과 헌신, 신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알토와 베이스 이중창인데요. 메조소프라노 안케 폰등, 베이스 바리톤 콘라트 야르넛, 카밀리오 라디케의 피아노 연주로 오늘 함께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음악을 듣는 일도 참 이 열리를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을 함께 나누지만 모두 같은 걸 느끼는 건 아니죠. 음악을 자양분 삼아 서로 다른 꽃을 피워내는 것. 하지만 서로의 다름을 지우지 않고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 노나래 잘 오셨습니다. 이번엔 18세기 고전주의 시대 독일 작곡가입니다. 크리스토퍼 빌리발트 글루크의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중에서 게파로 센자 에우리디체 들어보시죠. 첫 곡이 그 변치 않은 사랑과 헌신, 신뢰를 노래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유, 이 둘째가라면 서러운 주인공이죠. 오르페오. 에우리디체 없이 어이하리. 그녀를 잃고 부르는 슬프지만 아름다운 노래. 테너 롤란드 비아존, 크리스티나 플루아르가 이끄는 라르페지아타의 연주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 자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 중에서 나비 부인 초초상의 아리아였습니다. 운벨디 베드레모 어느 갯날. 남편 핀커튼 장교가 미국으로 떠난 지 벌써 3년. 외국인 남편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하녀 서즈키의 말에 그의 귀환을 굳게 믿으면서 재회의 그 순간을 상상하면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 켄트 나가노가 지휘하는 리옹 내셔널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글루기 오페라였죠.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중에서 에우리디체 없이 어이하리. 테너 롤란도 비아손이 불렀고요. 크리스티나 플루아르가 이끄는 라르페지아타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엔 뮤지컬 넘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국 작곡가 앤드르 로이드 웨버의 오페라의 유령 중에서 여주인공 이 프리마돈나 크리스틴의 넘버입니다. Think of me.

아내였던 사라 브라인만을 위해 만든 곡으로도 알려져 있죠. 소프라노 임선혜의 음성, 문재원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뮤지컬 넘버 두 곡 이어서 만나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미국 작곡가 미츠리의 Man of La Mancha 중에서 Impossible Dream, 돈키호테의 넘버였습니다. 이게 내가 가는 길이요. 희망조차 없고 또 멀지라도 멈추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내게 주어진 이 길을 따르리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꿈과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굳은 의지를 노래한 곡이었어요. 테너 호세 카레라스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뮤지컬 넘버는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오페라의 유령 중에서 크리스틴이 부르는 Think of Me 였습니다. 소프라노 임선혜가 불렀고요. 문재원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우리 노래의 날개 위에 프로그램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1991년 11월 4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4시 30분까지 30분 방송으로 처음엔 출발을 했습니다. 오는 11월 4일이면 그러니까 35살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노래의 날개 위에 35주년을 축하하는 특집을 마련합니다. 당신의 노래, 우리의 35년. 11월 4일 노날 35주년 기념방송을 꽉 채워줄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이 꼭 필요한데요. 35주년을 맞은 노래의 날개 위에서 딱 한 곡을 들을 수 있다면 어떤 노래를 신청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노래의 날개 위에와 어떻게 처음 만나셨습니까? 인생의 노래와 또 노날과의 인연,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조금 짧은 사연은 콩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31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사연은 이 노래의 날개 위에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란에 35주년 특집 사연이라고 글머리 쓰시고 사연 남겨주세요. 보내주신 분들 중에 몇 분 추첨해서 11월 4일 방송 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릴게요.

낭만주의 시대 작곡가죠.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 원래는 바이올린 연주곡이잖아요. 여기에 독일어 가사를 붙였습니다. 사랑의 슬픔 뒤에는 사랑의 기쁨이 찾아오는 법이지. Die Liebe kommt, die Liebe geht. 사랑은 오고 사랑은 가네. 독일의 남성 보컬 앙상블 베를린 코미디언 하모니스트가 불렀습니다. 이번엔 프란츠 슈바르트의 가곡 들어보시죠. Auf dem Wasser zu singen, 도이치번호 774, 물 위에서 노래함입니다. 테너 줄리앙 브레가르디앵, 자비에 디아즈 라토레의 기타, 필립 비엘로의 바리톤 연주입니다.

19세기 독일 리트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펠릭스 맨델스존의 아벤틀리드 저녁의 노래였어요. 하이네시 곡을 붙였는데요. 잠자리에 누워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면서 하루 종일 마음속에 품고 다닌다는 애틋한 이중창 곡이었습니다. 메조소프라노 마릴린 혼, 프레데리카 폰 슈타데의 하모니였고요. 마르틴 카츠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먼저는 프란츠 슈베르트의 가곡 물 위에서 노래함 도이치번호 774. 테너 줄리앙 브레가르디앵이 불렀고요. 자비에 디아즈 라토레의 기타, 필립 비에릴로의 바리톤 연주였습니다. 19세기 오페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세페 베르디의 가면 무도회 중에서 사펠 보레스테 알고 싶으시겠지요. 이 리카르도 총독의 시종 오스카르의 아리아입니다. 실제 있었던 스웨덴 국왕 암살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인데요. 이 가면 무도회에서 리카르도 총독을 암살하려는 그 레나토의 끈질긴 추궁에 결국 총독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소프라노 캐슬린 배틀,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두 편의 19세기 오페라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프랑스 오페라 조르주 비제의 작품이었죠. 진주 조개잡이 중에서 어퐁디 땅불생, 신성한 사원 앞에서, 나디르와 주르가의 일명 우정의 노래였습니다. 뉴질랜드의 남성 트리오 솔레미오의 하모니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오페라는 주세페 베르디의 가면 무도회 중에서 시종 오스카르가 부르는 알고 싶으시겠지요 였습니다. 소프라노 캐슬린 베틀이 불렀고요.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독일 시인 에두아르트 메리케. 그는 1824년 사랑하는 남동생을 잃었습니다. 아직 10대였던 동생의 죽음이었죠.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1837년 그는 세상을 떠난 동생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서 한 편의 시를 남깁니다. 에올스의 하프에 붙여.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도 그리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던 걸까요? 메리케는 그 그리움을 조금 특별한 악기에 담았습니다. 에올스의 하프 또는 에올리언 하프라고 부르는 악기인데요. 사람이 손으로 현을 뜯지 않아도 바람이 현을 스치면 소리가 나는, 말하자면 바람의 하프죠. 메리케는 그 하프의 말을 건네며 시를 시작합니다. 미 오래된 테라스에 담쟁이 덩굴 벽에 기대어 선 너, 바람에서 태어난 뮤즈의 신비로운 현악기여, 시작해다오, 다시 시작해다오, 너의 선율 어린 탄식을. 너희 바람은 저 멀리서 불어오는구나. 아,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소년의 새풀 돋는 무덤 언덕에서. 오는 길에 봄꽃들을 스치고 꽃향기를 흠뻑 머금은 너희는 얼마나 달콤하게, 얼마나 달콤하게 이 마음을 조이는가. 그리고 아름다운 선율의 슬픔에 이끌려 이리와 하프의 현 사이로 속삭이는구나. 내 그리움에 이끌려 점점 커졌다가 다시 잦아들며 사라지는구나. 그러나 문득 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치자 하프의 아름다운 외침이 내 영혼의 갑작스러운 떨림에 화답하며 나를 달콤한 놀라움에 잠기게 하고, 여기 활짝 핀 장미는 흔들려 꽃잎을 모두 내 발 앞에 흩뿌리는구나. 같은 시라도 사연을 알고 읽느냐에 따라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달라지곤 하죠. 메리케가 세상을 떠난 동생을 그리워하며 쓴 시라는 걸 알고 나니까 바람에 울리는 하프의 소리도 조금은 다르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가을에 읽는다는 것도 그래요. 시 속엔 봄꽃이 피어나지만 시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장미는 바람에 흔들려 꽃잎을 모두 떨어뜨립니다. 어쩐지 가을의 풍경과도 닮아있죠. 시인의 사연을 알고 읽을 때와 모르고 읽을 때, 또 어느 계절에 읽느냐에 따라서 한 편의 시가 전해주는 느낌 또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메리케의 이 시에는 브람스와 후고 볼프를 비롯해 여러 작곡가가 곡을 붙였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브람스의 음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에올스의 하프에 붙여. 안 아인의 에올 사르페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에올즈의 하프에 붙여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오 볼프강 자발리시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은 해럴드 알렌의 재즈 스탠다드 골랐습니다. Come Rain or Come Shine. 소프라노 실비아 맥네어,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빈 집이 되기 위하여 집을 떠난다. 집을 떠나야 내가 빈 집이 되므로. 강가에서는 물고기가 강물을 떠난다. 물속에 살면서도 목이 말라 뭍으로 떠난다. 정호승 시인의 집을 떠나며 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집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빈집이 되는 거라고 하네요. 익숙한 곳을 떠나는 일은 결국 나를 비우는 일이란 뜻일까요? 우리가 집을 떠나서 찾고자 하는 건 알고 보면 가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파랑새 이야기처럼요. 물고기도 물속에서 목마름을 느낀다고 했는데요. 그런 목마름으로 집을 비우고 나를 비우고 떠나는 일은 무의미한 일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떠났다가 돌아온 자리는 그 전과는 다른 장소가 돼 있지 않을까요? 이정면 작곡 돌아온 갑순이 오늘 첫 곡입니다. 실내악단 닮은 사람들의 연주입니다.

이정면 작곡 돌아온 갑순이, 실내악단 닮은 사람들의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풍류마을은 정호승 시인의 집을 떠나며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가을에 읽으면 마음에 더 와닿는 시인 것 같은데요. 빈 집이 되기 위하여 집을 떠난다. 이 구절을 자꾸만 되새기게 되네요. 지금은 스스로 잠시 빈 집이 돼보고 싶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FM 풍류마을 오혜영 작곡 텅 빈 이어드리죠. 오혜영의 25연 가요금 연주입니다.

김만석 작곡 꿈속에서 오경자의 검은 고와 박경훈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앞서 보내드린 곡은 오혜영 작곡 텅 빈 오혜영의 25연 가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천년의 향기 이어드리죠.